0: 기 소보
1: 아고 암소 이기 소
0: 오늘 구도로 오이 마추 레니 뭐라 냐스라키 파티 하루 아고 빌 야갈 마스라키 파티 하루 아고 까강우 볼로 태우라서 마테냐고 어 점내 거이 와 merasa kakean bubus lambe mu tungkak lawan suwek lambe mu oh waduh